0: 와우, 땡큐션. 러머의 총클레 온 러머의 징어 댄 미어 레버 예츠.
1: 슬라거, 록 앤 팝, 디스코 폭스
2: und überhaupt.
3: Warno FM.
2: Nur das Beste.